0: Coming up next, more great music.
1: 아구 퍼렛 방트 비에스니 방트 이세스 올드 바이 마이 GMR LIFE.